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지진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지금도 3만 6천 호 이상에서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는 배수관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현내 전역의 해소는 이달 말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에서는 한때 최대 약 10만 8천 호가 단수됐다가 서서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6일 시점에서 야츠시로시와 우키시, 히카와초, 코우사마치의 총 3만 6,880호에서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까지의 설비는 대체로 복구됐지만 배수지와 각 가정을 연결하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파손돼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코우사마치에서는 6일 시점에서 150호가 단수 상태인데 지자체에 따르면 배수관 복구의 전망이 섰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단수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츠시로시와 우키시, 히카와초에서는 지구별로 배수관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복구 공사를 하고 있어 현내 전역의 해소는 이달 말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0: 이란 외무부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한 데 대해 이란과 오만은 안전한 항로 위치에 대해 합의에 달했다. 합의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공동성명의 조율은 최종 단계라며 바가이 대변인의 코멘트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친이란 성향 미디어인 파르스 통신은 6일 외무부 관계자의 말이라며 이란과 오만에 합의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과 관련해 일정 기간 동안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에 가까운 북쪽 항로를 통과하고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가는 선박은 오만에 가까운 남쪽 항로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두 개 항로에서 선박 이동은 중단되고 선박은 중간 항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관리하고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환경보전 목적 등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통항료와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미국 CNN TV는 6일 주요 해운업계 단체가 도입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UN과 IMO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는 해상 운송에 추가 경비가 들게 되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속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허용돼 있는 법적 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선례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이란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인 만큼 어떤 형태로 통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흑해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6일 밀을 운반하던 화물선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흑해에 면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당국자는 6일 SNS에서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선적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선은 우크라이나의 밀을 운반 중이었다며 러시아에 의한 테러로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5일 SNS에 동영상을 올려 흑해에서 무인기를 사용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고 6일에는 전날 밤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군사물자를 운반하던 화물선 두 척을 무인기를 사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7월에 옥수수를 실은 화물선이 오데사주 항구를 나온 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8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해수욕객으로 붐비는 러시아 해안에 떨어져 7명이 숨지는 등 쌍방의 공격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0: 지난 6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6월의 원유 수출액은 135억 달러, 일본엔으로 2조 1000여억 엔으로 전달인 5월에 192억 달러에서 약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시장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후 미국산 원유 수요가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원유 수입을 중동에 의존해왔던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를 이용한 원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원유 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된다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의 원유 수출 동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사진 가공 앱 스노우의 운영회사가 인플루언서에 의뢰 SNS에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앱을 선전한 것은 스텔스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청이 재발 방지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것은 사진 가공 앱 스노우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일본 법인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앱은 사진의 얼굴이나 배경 등을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4억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서도 젊은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4월쯤 사진을 생성형 AI로 일러스트로 만들 수 있는 이 앱의 새로운 기능을 SNSX로 홍보하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했지만 광고인 것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는 72명에 달해 사례금으로서 1인당 수천엔에서 수만엔의 전자상품권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청은 이러한 표시가 개인의 감상 등을 가장해 상품을 선전하는 스텔스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경품 표시법에 의거해 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 등을 명령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 법인은 마케팅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주변 해역에서 6일 정례 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군은 매년 2회 다케시마 주변의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의 가나이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6일 도쿄의 한국대사관의 이상열 차석 공사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본 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대해 동일한 항의를 했습니다. 축구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패퇴로 끝난 한국 대표의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한국 경찰은 6일 축구협회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 경찰이 재작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도 있어 이번에 월드컵에서 패퇴한 것을 계기로 다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おいで 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1: 本当ですね。
2: 내용을확인할까요
3: 탐이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4: かわいい
2: 귀엽다
4: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2: 모두밥을먹고있어요
3: 아야카가대답합니다
4: 本当にかわいいね
2: 정말로귀엽네
3: 그리고나서고양이들에게말을겁니다
4: 어이데어이데
2: 이리와이리와
3: 다가온고양이를쓰다듬으면서아야카가말합니다
4: 私はこの子が好き
2: 나는얘가좋아
3: 탐은다른고양이를쓰다듬으면서말합니다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2: 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3: 마이크는아주느긋하게쉬고있습니다
0: 네코카페때리락스되기려네
2: 고양이카페는느긋하게쉴수있지
3: 탐이말합니다
4: 本当ですね
2: 정말그래요
3: 고양이카페에는여러종류의고양이가있어서좋아하는타입을찾는것도재미있습니다
2: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4: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2: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2: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2: 는고양이
5: この猫
2: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2: 에
5: 好き
2: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2: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2: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2: 라고합니다
3: 猫好きです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好きです
2: 에
5: 好き
2: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3: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코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2: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됐스
2: 를생략하고
5: 스키됐스
2: 대신에
5: 스키
2: 라고만해도됩니다
3: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네
2: 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와타시와코노네코가스키됐스
2: 처럼
5: 와타시와
2: 를분명히말한거죠
3: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2: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寿司が好きです。
2: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2: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何
2: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何が好きですか
2: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4: 寿司が好きです
3: 초밥을좋아해요
2: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3: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3: 잘따라하셨나요
2: 그럼자기가좋아하는것에대해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5: J-POP,
2: J-POP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J-POP가 好き です. J-POP가 好き です.
2: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5: 만가,
2: 만가입니다.
3: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만가가 好き です. 만가가 好き です.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本当ですね.
5: 本当는
2: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는
2: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3: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本当ですね.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가와이.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7: 本当にかわい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猫 カフェ 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1: 本当ですね.
0: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3: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2: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3: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2: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3: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